0: 주인들 감당하지 마시 테라를 떠나고 테라를 지나친다.
1: 그래 드리사 사 인디아 라사 파레타
0: 예. 아 비아사 사에 달래 문아치마 비아 그런 게 아니야 안글라 비아 우라즈나.
1: 나.
0: 그 프로듀서라 왜 그나 태아타지 파타네라 티네라 예.
1: 예 인디언 퓨인.
0: 아 예 미피디언 그만해라 미무스무자.
1: 나 네라 묘묘와 하풀로자.
0: 아하 아하 그마소 마기 마기인데 마기 프리한데 말해. 내가 예로 두고 예로 보는 거예요.
1: 나.
0: 나도 말하기 가리인데 말해 과시야가 부와르가 말해 과시.
1: 나 가린 과기 하시러 굴던데.
0: 아 가린 과기라 부자네라 두기야 그러고 말해 비타이로 보고.
1: 나.
0: 와 반예 자크르냐라 예 아라코사 블라자 카나 오셀라.
1: 글라조로 니로 아스크르냐나 다지 아바 블라자 카나 에트왕가나 록툰데디에 ba delro isna isa andia na zena daji harami krantu paras kram done taman karya kaswe na alandajin alan niske karya kumbuya kumbuya gema da andero sura suso engineer done konya apsna mali uma balari paras kram done taman karya kaswe da itagal